마장 지미 사과래 사과래 개나이 방송 사라오래게 노바한다 코리야 바데한다 파라이야 바야 바데 마자랭케아장케엔다 코리야 바데야 가자오부민 가자오카 고프부민 가자오카 엔다 코리야 바데엔다 파라이야 바데 I'm a Zangrin Kazanke, I do as a retorere, Gashia, Tia, Dushi, Tia, Dushi, my deck, Tia, Dangi, Matia, Banganda, both.

말해 무아상 몽원다 사공신이 클라이 모자레 무아상 몽원다 사공신이 클라이 마자레 무아상 몽원다 지비신아야 바하 나바사 칼게렘 칼게렘 칼바라이 마자레 무아상 몽원다 칼야니아 다칼베 마자레 무아상 몽원다 사공신이 클라이 지비신아야 바하 나바사 칼게렘 칼게렘 칼바라이 칼야니아 칼카데 엔다 코레야 바데 엔다 파라이야 바데 엔마장리니에 클라이히 아이누카사와 아다와지야 다와지 비르말라이 아이 알로라이 노라가이 다와지라이 비르가망